가라는 꿈이 꿈이냐 꿈이냐 꿈이냐 꿈이냐 꿈이냐 꿈이냐 엄마 가라나 아무스카로 그대가 미치는 꿈 우에나 토마시 마카야 토마시 마카야 옹가스사 마치뇨 내오나 에르네스토 쯔알로 옹갈라 파마티 쯔자미 롱고라리 쯔미 옹갈이 콜켄 쯔네네 미나 쯔미 옹나와나 무샹고 오지예 쯔마가 쯔엔쯔 우에나 오지예 쯔쿵불라 쯔 옹가노와나 와고 롱고라리 쯔미 loko uli tonga suku china utatsoleka nenge watwa watwa watwa watwa watwa etisenga tashikosha lezvo ipawa watisenga lwachaya kulwewe izebhurani jasho ufanelewe hintima wena zeka cheko mungani wamene loko ndzichaya ati ati shukuri kunyutera hi rhumu.

아버터 오버힌 로파냐 마시 마히고 파힌 레노 파이핑예 엔칼라이 시칼라 칼라이 보리 노 비리하니와 기보 엔칼람 파카 칼라이 Para trawe dika mo mo studio mo radio Mosambiki vano ni pungine wanu para pato masi una kala porto poni kaliwa unita ni wadama ija unyola kam kalilo wani hasu amana mwa mutiana